0: 동료 거비. 헤이! 으하!
1: 필리핀!
0: 어스트레일리아 크라티오하다!
1: 필리핀! 내부 내부 빵! 라디오에 나면 DMI의 핀성야더포! 오빠 소 디어 아빌리티!